0: 200여 개 전자상거래 물류 대외무역 기업이 입주하도록 했습니다. 훈촌 동부가 국제상품성, 연결 보세 전시 체험 집산 중심, 훈촌 이구매 등 전시 판매 매개체에 의탁해 온라인 구매 보세 수입 업무를 심화 발전시키고, 만여 가지 수입 상품을 집결해 수입 상품의 새로운 소매 업태를 최적화하며, 전성 관광 쇼핑의 새로운 지표를 구축해 매개체를 강하게 하고 집결적 방사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훈촌 연길에 2개 국가 다국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를 의탁해 9610, 9710, 110등 다중 모식 다국 전자상거래 수출입 업무를 전면 시행했습니다. 훈촌에서 새롭게 개통한 5034 보세 전자상거래 물류 중개 업무는 첫해 무역액이 3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연길 다국통 정선 공공 쇼핑몰에 전여 가지 제품이 상륙해 다국 전자상거래 전모식 정책 봉사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훈촌 종합 시험구는 동관, 영파 등 도시에 대형 집화 회전 창고와 수거 창고 36개를 배치하고 국내 최초의 제조 대러시아 대형 소포 전용선, 동북 최초의 다국 전자상거래 소포 국제도로 운송, 중로철도 우편물 등 3대 업무를 개통하여 전국을 포함하는 접수망을 형성했습니다. 대외개방 통로를 개척하는 동시에 연변수는 특색 농산물 산업 가치를 깊이 발굴하고 현지 식품 기업이 디지털 경제를 적극 수용하도록 인도하여 지역 판매 장벽을 타파했습니다. 도나시 장육식품유한공사는 성숙한 생산 가공 시스템을 바탕으로 다양한 생방송 채널을 활용해 잡곡 전병의 전국적 판로를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기업은 브랜드 자체 생방송을 강화하는 동시에 동방견선, 여휘동행 등 주요 방송 진행사와 연동으로 브랜드 자체 방송 플러스 주요 방송 진행 달인 이중 채널 운영 계좌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기업의 틱톡, 터보, 콰이소 등 주류의 플랫폼에서의 팬 총수는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2026년 상반기 온라인 매출액은 동기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전주에는 총 137개의 각종 전자상거래 시범 항목이 설립되고 성급 신전자상거래 흥변부민 시범촌 36개가 건설됐습니다. 현양촌 3급 전자상거래 봉사 지점은 870여 개에 달합니다. 동시에 연변주는 우수 상품의 유통 판매 경로를 확대하고 연변 조선족 김치 문화 축제 및 신전자상거래 생방송 축제, 국조식대 클라우드 글로벌 쇼핑 신전자상거래 축제 등 일련의 주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연변 우수 상품 등 브랜드의 인지도와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제작한 전자상거래 생방송 혁신 융합 프로젝트 연변 우선은 지난해 5월 방송 개시 이후 전 플랫폼에서 총 200만 건이 넘는 거래를 성사시켰으며 현지 30여 개 생산 기업의 증산과 일자리 증가를 직접 이끌었습니다. 온라인 설날 상품 축제, 브랜드 품질 온라인 쇼핑 축제, 농업부촉 풍작 시즌 등 소비 촉진 활동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경동 점요 플랫폼에 10대 지방관이 상시 운영되고 있으며 최할머니 살리와 동북 활화형 등 전자상거래 단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통계 수치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7월 연변주의 온라인 소매액은 126억 6,200만 원을 실현해 동기 대비 10.94% 증가했습니다. 1월부터 7월 연변주의 다국 전자상거래 상품 무역액은 146억 5,1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79.9% 증가했습니다. 전자상거래 판매 총량이 지속적으로 전성의 선두권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획 총투자가 6억 8,300만 원에 달하는 군초시 현대시설농업 첨단 기술 시범단지 대상 건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천자향 남산촌 한 건설 현장에서 설치 노동자들이 수십 미터 길이의 아치형 강관 골조 하나하나를 주황골조으로 밀어올리고 있었는데 여러 개의 비닐하우스가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고 벽체 설치도 이미 완성됐습니다. 료해안대 따르면 이 대상은 산동 수관농업 지수그룹에서 투자 건설하며 총 부지 면적은 3,032.82미모입니다. 대상은 마천자향 양포만족향 등 향진에 배치해 실시하며 지능화 생산, 표준화 가공, 브랜드화 운영, 과학기술화 시범, 휴식 체험을 일체화한 현대농업 종합체를 구축해 건설 후 주변 향진 노동력 취업을 이끌고 승수에 조력하게 됩니다. 여름철 관광 성수기가 부단히 뜨거워지면서 종로조 삼국 접경 지대에 위치한 훈촌시는 독특한 변경 풍토와 역사문화 바탕에 의거해 민박 소비 시장이 지속적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기자가 현지 방문해서 발견한 데 따르면 무형문화 유산 특색 민박은 역사문화와 무형문화 유산 기회를 깊이 발굴하고 있는데 도시구역 변민 정품 민박은 간편함과 편안함, 높은 가성비를 내세웠고 두 가지 유형의 민박은 차별화된 경영으로 각자의 특색을 살려 공동으로 훈촌 문화관광의 새로운 명함장을 빛내고 있습니다. 실크로드 발해 고진의 자리 잡은 단산울 민박 호텔은 훈촌 문화관광 융합 발전의 전형적인 대표입니다. 이 민박은 발해국의 전년 역사 맥락을 깊이 발굴했고 건축은 고진의 당풍 고운을 이어받았으며 날아갈 듯한 점화 끝과 푸른 벽돌의 검은 기와는 발해 문화와 조선족 무형문화 유산 요소를 완벽히 융합시킴으로써 관광객들이 고금이 교차하는 문화적 분위기를 몰입감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민박은 고진 공연 광장과 무형문화 유산 장터에 바로 인접해서 실경 공연과 조명쇼를 관람할 수 있으며 숙박 플러스 문화 플러스 관광 놀이가 결합된 새로운 체험을 원스톱으로 만끽할 수 있습니다. 고진의 문화 체험을 주로 내세우는 민박과 달리 훈촌 시구역의 각종 편민 정품 민박은 별리 편한 실속을 주로 내세워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훈촌에서 여러 곳의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로련봉은 기자에게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민박이 세심한 봉사와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많은 자가운전 관광,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하루 평균 투숙률이 80% 좌우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 进入暑期以来呢，我们这个订单量也逐渐的增加了，然后我们就是做好我们在卫生方面，在服务方面，这我们是尽量做好这些，给顾客有一个像家一样的感觉，让他们住的舒心，玩的开心。
0: 훈촌시 하남가도 연남 사회구역에서는 근일 학생 자원 봉사자들을 조직해 도시건설 자원 봉사 실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은 실제 행동으로 사회구역 문명 바탕색을 빛내 전국 문명도시 건설에 조력했습니다. 정서 현장에서 학생 자원 봉사자들은 장갑을 착용하고 손에는 쓰레기 봉투 등 청결 도구를 쥔채 주택 단지 내 구석구석에 대해 집중 환경 위생 정리를 전개했고 또 로컷대 내의 비닐봉지, 종이 부스러기 등 백색 쓰레기 및 도로 변두리에서 쉽게 홀수되는 위생 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정리했습니다.

0: 않고 연변 변경의 지리적 위치, 생태 자원과 개방 정책이 중첩되는 우세를 바탕으로 봉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건전히 하고 시장 주체를 육성하며 공급 사슬을 강화하고 국제 물류를 원활히하며 내부에서는 연변 특산물 브랜드를 육성하고 외부에서는 동북아 다국 통로를 확장하는 전자상거래 발전 모식을 혁신적으로 탐구해 왔습니다. 연변 다국 전자상거래 발전의 핵심 담체 중 하나인 훈촌 동북아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단지는 현재 상무, 문화관광, 전시 판매를 일체화하여 변경 도시의 대외 개방을 위한 새로운 명함으로 되고 있습니다. 단지는 훈촌 통상구의 수입 우세를 바탕으로 특색있는 킹크랩 전시관을 조성하고 원스톱 쇼핑, 현장 가공의 몰입형 체험 모식을 선보여 다국 상무업태에 더 많은 생동감과 체험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연변도는 변경 개방 우세를 바탕으로 통로 선행, 쌍방향 관통을 견제하며 내외부 연동 다국 전자상 거래의 새로운 중추를 구축했습니다. 훈촌 동북아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단지와 연결공항구에 위치한 RCEP 연변 다국 수출입 중심 등 주요 플랫폼을 건설해 200여 개 전자상거래 물류 대외무역 기업이 입주하도록 했습니다. 훈촌 동북아 국제상품성, 연결 보세 전시 체험 집산 중심, 훈촌 e구매 등 전시 판매 매개체에 의탁해 온라인 구매 보세 수입 업무를 심화 발전시키고 만여 가지 수입 상품을 집결해 수입 상품의 새로운 소매 업태를 최적화하며 전성 관광 쇼핑의 새로운 지표를 구축해 매개체를 강하게 하고 집결적 방사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훈촌 연길의 2개 국가 다국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를 의탁해 9610, 9710, 110등 다중 모식 다국 전자상거래 수출입 업무를 전면 시행했습니다. 훈촌에서 새롭게 개통한 5034 보세 전자상거래 물류 중개 업무는 첫해 무역액이 3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연길 다국통 정선 공공 쇼핑몰에 전여 가지 제품이 상륙해 다국 전자상거래 전모식 정책 봉사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훈촌 종합 시험구는 동관, 영파 등 도시에 대형 집화 회전 창고와 수거 창고 36개를 배치하고 국내 최초의 제조 대러시아 대형 소포 전용선, 동북 최초의 다국 전자상거래 소포 국제도로 운송, 중로철도 우편물 등 3대 업무를 개통하여 전국을 포함하는 접수망을 형성했습니다. 대외개방 통로를 개척하는 동시에 연변수는 특색 농산물 산업 가치를 깊이 발굴하고 현지 식품 기업이 디지털 경제를 적극 수용하도록 인도하여 지역 판매 장벽을 타파했습니다. 도나시 장육식품유한공사는 성숙한 생산 가공 시스템을 바탕으로 다양한 생방송 채널을 활용해 잡곡 전병의 전국적 판로를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기업은 브랜드 자체 생방송을 강화하는 동시에 동방견선, 여휘동행 등 주요 방송 진행사와 연동으로 브랜드 자체 방송 플러스 주요 방송 진행 달인 이중 채널 운영 계좌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기업의 틱톡, 터보, 콰이소 등 주류의 플랫폼에서의 팬 총수는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2026년 상반기 온라인 매출액은 동기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전주에는 총 137개의 각종 전자상거래 시범 항목이 설립되고 성급 신전자상거래 흥변부민 시범촌 36개가 건설됐습니다. 현양촌 3급 전자상거래 봉사 지점은 870여 개에 달합니다. 동시에 연변주는 우수 상품의 유통 판매 경로를 확대하고 연변 조선족 김치 문화 축제 및 신전자상거래 생방송 축제, 국조 10대 클라우드 글로벌 쇼핑 신전자상거래 축제 등 일련의 주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연변 우수 상품 등 브랜드의 인지도와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제작한 전자상거래 생방송 혁신 융합 프로젝트 연변 우선은 지난해 5월 방송 개시 이후 전 플랫폼에서 총 200만 건이 넘는 거래를 성사시켰으며 현지 30여 개 생산 기업의 증산과 일자리 증가를 직접 이끌었습니다. 온라인 설날 상품 축제, 브랜드 품질 온라인 쇼핑 축제, 농업부 축 풍작 시즌 등 소비 촉진 활동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경동 점요 플랫폼에 10대 지방관이 상시 운영되고 있으며 최할머니 살리와 동북 활화형 등 전자상거래 단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통계 수치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7월 연변주의 온라인 소매액은 126억 6,200만 원을 실현해 동기 대비 10.94% 증가했습니다. 1월부터 7월 연변주의 다국 전자상거래 상품 무역액은 146억 5,1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79.9% 증가했습니다. 전자상거래 판매 총량이 지속적으로 전성의 선두권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획 총투자가 6억 8,300만 원에 달하는 군주시 현대시설농업 첨단기술시범단지 대상 건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천자양 남산촌 한 건설 현장에서 설치 노동자들이 수십 미터 길이의 아치형 강관 골조 하나하나를 주안 골조 중심으로 밀어올리고 있었는데 여러 개의 비닐하우스가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고 벽체 설치도 이미 완성됐습니다. 료현대에 따르면 이 대상은 산동 수관농업 지수그룹에서 투자 건설하며 총 부지 면적은 3032.82 미모입니다. 대상은 마천자향 양포 만족향 등 향진에 배치해 실시하며 지능화 생산, 표준화 가공, 브랜드화 운영, 과학기술화 시범, 휴식 체험을 일체화한 현대농업 종합체를 구축해 건설 후 주변 향진 노동력 취업을 이끌고 증수에 조력하게 됩니다. 여름철 관광 성수기가 부단히 뜨거워지면서 종로조 삼곡 접경 지대에 위치한 훈천시는 독특한 변경 풍토와 역사문화 바탕에 의거해 민박 소비 시장이 지속적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기자가 현지 방문해서 발견한 데 따르면 무형문화 유산 특색 민박은 역사문화와 무형문화 유산 기회를 깊이 발굴하고 있는데 도시구역 변민 정품 민박은 간편함과 편안함, 높은 가성비를 내세웠고 두 가지 유형의 민박은 차별화된 경영으로 각자의 특색을 살려 공동 훈촌 문화관광의 새로운 명함장을 빛내고 있습니다. 실크로드 발의 고진에 자리 잡은 반산울 민박 호텔은 훈촌 문화관광 융합 발전의 전형적인 대표입니다. 이 민박은 발해국의 천년 역사 맥락을 깊이 발굴했고 건축은 고진의 단풍 고운을 이어받았으며 날아갈 듯한 점화 끝과 푸른 벽돌의 검은 기와는 발해 문화와 조선족 무형문화 유산 요소를 완벽히 융합시킴으로써 관광객들이 고금이 교차하는 문화적 분위기를 몰입감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민박은 고진 공연 광장과 무형문화 유산 장터 바로 인접해서 실경 공연과 조명쇼를 관람할 수 있으며 숙박 플러스 문화 플러스 관광 놀이가 결합된 새로운 체험을 원스톱으로 만끽할 수 있습니다. 고진의 문화 체험을 주로 내세우는 민박과 달리 훈촌 시구역의 각종 변민 정품 민박은 편리 편한 실속을 주로 내세워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훈촌에서 여러 곳의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로련봉은 기자에게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민박이 세심한 봉사와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많은 자가운전 관광,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하루 평균 투숙률이 80% 좌우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 进入暑期以来呢，我们这个订单量也逐渐的增加了，然后我们就是做好我们在卫生方面，在服务方面，这我们是尽量做好这些，给顾客有一个像家一样的感觉，让他们住得舒心，玩得开心。
0: 훈촌시 하남가도 연남 사교구역에서는 그늘 학생 자원 봉사자들을 조직해 도시건설 자원 봉사 실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은 실제 행동으로 사교구역 문명 바탕색을 빛내 전국 문명도시 건설에 조력했습니다. 정서 현장에서 학생 자원 봉사자들은 장갑을 착용하고 손에는 쓰레기 봉투 등 정결 도구를 쥔채 주택 단지 내 구석구석에 대해 집중 환경 위생 정리를 전개했고 또 녹화된 해 비닐봉지, 종이 부스러기 등 백색 쓰레기 및 도로 변두리에서 쉽게 홀수되는 위생 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정리했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먼저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성당이상무위원이며주당이석인호가복이연변조대표단을이끌고러시아비내변강구를방문했습니다珲春핫상비내관광휴양구마야치노에진관광종합체착공식이러시아비내변강구핫상구에서열렸습니다珲春시당이부속이며시정구시장대리박철만이부분적중점문화관광에심입해문화관광사업전개상황을조사연구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시청하시겠습니다9월2일부터4일까지성당이상무위원이며주당이석인호가복이연변조대표단을이끌고러시아비내변강구를방문해습금평외교사상특히주변외교에관한습금평정석의중요지시정신을깊있게관철하고성당이성정부의포치요구에따라대러시아우호교류를갈증심화하고두지역의교류협력을강화하며손잡고더높은수준더넓은분야의상호혜택및상생을실현해연변의도약과주월에새로운동력을주입하고새로운에너지를육성했습니다러시아극동연방대학에서호가복은대표단을이끌고비내변강구주장코체미아코비내변강구제1부주장이며정부주석인세르비나리법회의부주석잠블라트와사업회담을가졌습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표시했습니다연변조와러시아비내변강구는산과물이서로이어지고륙지와바다가통하며양측은예로부터빈번한경제무역왕래와교류협력을이어왔습니다최근몇년간중로양국정상의전략적인도하에연변조와비내변강구는상호연결소통경제무역협력인문교류등분야에서풍성한성과를거뒀습니다양측이소통과접목을갈증강화하고지방정부의서로다른차원의교류기제를보완하며정기적으로온라인회담오프라인상호방문등활동을전개해각분야의협력이질세있게연결되고고능률적으로추진되도록보장하기를희망합니다동상구기반시설건설을서둘러추진하고동상구통관녹색통로를소통하며통관능률을힘써제고해물류및인원의대규모통관쾌속통관을추동해야합니다두지역의선전추천을지속적으로강화하고두지역기업이청정에너지다국전자상거래자동차무역등분야에서협력을심화하도록추동해야합니다문화체육청소년등분야의교류를적극전개하고중로자가용관광대상의상시와운행을추진해두지역의민간우호의유대를갈증긴밀해야합니다세르비나는연변조대표단의방문에열렬한환영을표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말했습니다비내변강구는이번방문을새로운출발점으로삼아연변과의긴밀한교류실무협력을갈증심화해두지역의경제사회발전을더잘촉진하기를원합니다연변조상무국과비내변강구국제및대외경제연락부는珲春핫상중로비내관광휴양구협력기틀협의를공동으로체결했으며러시아극동갱박건설유한회사와마야치노의유한회사는마야치노에진관광종합체협력기틀협의를공동으로체결했습니다珲春핫상중로비내관광휴양구는우리성에서기획조성하는중점다국간문화관광대상으로경신관광휴양타운마야치노의관광종합체등부분으로구성됩니다4일오전마야치노에진관광종합체착공식이러시아비내변강구핫상구에서열렸습니다호가복이비내변강구정부부주석히진스키리법회의부주석잠블라트와함께착공식에참석했습니다호가복은축사에서다음과같이말했습니다연변은중국이동북아를향해개방한중요한창구이자길림성대외개방의교두보로서줄곧대러시아교류협력강화를최우선위치에놓았습니다이번에착공한마야치노에진관광종합체는중로양국이지방의실무협력을심화하는상징적인대상으로서두지역문화관광자원의공유우세보완련동발전을추진하는데중요한의의가있습니다중로지방정부의적극적인지원하에반드시대상을중로다국간문화관광협력의시범본보기로건설해두지역의경제사회발전에더기여하고두나라인민에게더많은혜택을가져다줄수있을것이라믿습니다히진스키는다음과같이표했습니다마야치노에진관광종합체는비내변강구와길림성연변조가전개하는다국간문화관광협력의중요한담체이자양측이이웃간의우호를심화하고실무협력을확장하려는공동의기대를담고있습니다 이내 변강군은 상호 성취, 상호 혜택과 상생의 협력 리념을 견지하면서 건설 수요에 적극 접목하고 대상 건설 과정에 발생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제때 조정 해결해 대상이 하루빨리 완공되어 운영이 투입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러시아 체류기관 대표단은 제11회 동방경제포럼 전체 회의에 참석했으며 러시아 대두 구매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군촌시의 4개 기업은 러시아 당원 회사와 러시아 대두 구매 협의를 집중 체결했으며 체결 총량은 20만 톤에 달했습니다. 대표단은 또 그라스키노 도로 동산구 신축 연합 검사 정사 마하리노 포시 예뜸한 연방 전시전 해변 휴양구를 고찰하고 통관 편의화 수준 제고 등 사항에 대해 접목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주당위 부석이며 군촌시당위석인 림소림, 조직석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9월 4일 훈촌 핫상 비내 관광 휴양구 마야치노에 진 관광 종합체 착공식이 러시아 비내 변강구 핫상구에서 열렸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서기인 호가복, 러시아 비내 변강구 정부 부주석 히진스키가 착공식에 참가해 축사를 했습니다. 러시아 비내 변강구 리포표의 부주석 잠블라트가 착공식에 참가했습니다. 호가복은 길림성 당야 정부를 대표해 대상의 착공에 축하를 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로 양국은 산과물이 서로 이어진 우호적인 이웃이자 시련을 함께 겪은 진정한 친구입니다. 최근에 간 우리나라 정상의 전략적 인도하에 양측은 정치적 상호 신뢰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경제 무역 왕래 열기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렸으며 인문 교류를 더 밀접히 추진해 여러 분야의 협력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뒀고 중로 관계는 더욱 가치 있고 더욱 빠른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연표는 중국이 동북아를 향해 개방한 중요한 창구이자 길림성 대외개방의 교두보로서 줄곧 대러시아 교류 협력 강화를 최우선 위치에 놓았으며 비내 변강구와 경제무역 협력, 상호 연결 소통, 인문 교류 등 분야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에 착공한 마야치노에 진 관광종합체는 중로 두 나라가 지방의 실무 협력을 심화하는 상징적인 대상으로서 중로 두 지역 문화관광 자원의 공유, 우세 보완, 련동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중로 두 나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반드시 대상을 중로 다국 간 문화관광협력의 시범본보기로 건설해 두 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에 더 기여하고 두 나라 인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히진스키는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마야치노에 진 관광종합체는 비내 변강과 길림성 연변주가 전개하는 다국 간 문화관광협력의 중요한 단체이자 양측이 이웃 간의 우호를 심화하고 실무 협력을 확장하려는 공동의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대상의 착공은 두 지역 문화관광 자원의 우세 보완과 관광객 시장의 쌍방향 소통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비내 변강구는 상호 성취, 상호 혜택과 상생의 협력 리념을 견지하면서 건설 수요에 적극 접목하고 대상 추진 과정에 발생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제때 조정 해결해 대상이 하루빨리 완공되어 운영이 투입되도록 보장하고 손잡고 종로 다국 간 문화관광 산업의 번영과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의식에서 호가복, 히진스키, 잠블라트 등은 함께 시삽 행사를 가졌습니다. 알아본 데 의하면 마야치노의 관광종합체는 훈촌 핫상 종로 비내 관광 휴양구의 두 구성 부분 중 하나로 주로 비내 휴양 호텔, 러시아 측 출입경 종합서비스 중심 등 기능구역을 건설하며 완공 후 훈촌 경신 관광 휴양 타운과 련동으로 운영되어 종로 양국의 관광객 상호 송출과 쌍방향 유동을 실현하게 됩니다. 주당위 부속이며 훈촌시당위 석인 림소림, 조직석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착공식에 참가했습니다. 9월 6일 시당위 부속이며 시정부 시장대리 박철만이 부분적 중점 문화관광 지점에 심입해 문화관광사업 전개 상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자원 우세를 깊이 발굴하고 문화관광 기초시설을 보완하며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업태 고도화를 주동하며 산업의 질적 향상과 증효를 촉진해 문화관광의 심층 융합으로 훈촌 고품질 발전에 동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재소리 등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삼국 개개리 주제상업 거리구역 해후 훈촌 해산물 거리 실크로드 발해 고진 등지에서 박철만은 회보를 청취하고 현장에서 교류하는 등 방식으로 문화관광 대상 건설, 기업 운영 관리, 문화창의 제품 연구 개발, 해산물 현장 가공, 관광객 접대 등 상황을 상세히 묘했습니다. 박철만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2: 현지 특색에 입각해 민속 역사문화 저력을 깊이 발굴하고 해산물 산업, 지역 문화와 문화관광, 정경 심층 융합을 추동하며 업태 배치를 최적화하고 운영 모식을 혁신해야 합니다. 명절 휴일 문화관광 소비 기회를 다잡고 몰입식 체험, 소비 새 정경을 혁신적으로 구축하며 체험 내용을 풍부히하고 관광객을 정확하게 유치하며 문화관광 시장의 성수기와 비수기 관광객 수가 고르지 못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연간 인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시장 핵심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박철만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풍경구 거리구역의 환경위생 정돈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문화관광 지점의 전반적인 형상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주변 주차, 통행, 휴식 등 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부대시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관광객 출행과 놀이 체험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소비 쿠폰 발급 해민 판촉 활동을 전개해 농안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고 문화관광 소비 활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명절 휴일에 의탁해 주제 활동을 기획하고 체험 공간을 새롭게 갱신해 관광객의 소비 사슬을 확대해야 합니다. 상시와 감독 관리 기재를 건립 건전히하고 상가 경영과 해산물 가공 절차를 규범화해 식품 안전 최저선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각 관련 부문에서는 주동적으로 앞장서 봉사하고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며 업종 감독 관리를 강화해 문화 관광 봉사 품질을 전방위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기자가 기상 부문에서 려한 데 따르면 이번 주 정체적 날씨 추세는 기온은 정상이고 강수는 현저히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16.5도 좌우로 동기 대비 비슷합니다. 이번 주는 기온 변화가 비교적 크겠으며 9월 8일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9일부터 11일까지 최저 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갔다가 11일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고 13일에는 다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 강수량은 3mm 내지 5mm로 동기 대비 14mm 좌우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훈천시 기상 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금일 아침에는 안개가 발생하기 쉽고 비가 오는 날에는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 거리가 짧아지는 만큼 교통관리 부문에서는 교통관리를 강화하고 차량과 행인은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주 기상 조건은 밭작물의 성숙에 유리한 만큼 농작물 후기 전간 관리 및 병충해 감측 예방 퇴치 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기온 변동이 많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비교적 크기에 도시농촌 군중들은 날씨 변화에 따라 적시에 옷을 증감해 감기 등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곧 가을철 삼림초원 방화기에 진입하기에 관련 부문에서는 화재 예방 선전과 관리 통제 력도를 강화하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찻니슬이 맺히고 가을 정취가 묻어난다는 백로절기에 들어섰는데요. 그에 걸맞게 아침 저녁에는 기온이 전단계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시점입니다. 다만 한낮에는 나사로운 햇살이 수은주를 끌어올리면서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20도를 훌쩍 넘어서는 날씨가 위주로 이어지는 때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가을이 깊어가면서 뇌졸중 환자가 늘게 됩니다.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염분, 채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고 하루 1시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이 좋다고 합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춘, 최저 기온은 13도, 최고 기온은 21도. 춘화, 최저 기온은 12도, 최고 기온은 21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13도, 최고 기온은 21도. 양포, 최저 기온은 12도, 최고 기온은 22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12도, 최고 기온은 22도. 경신, 최저 기온은 13도, 최고 기온은 21도. 반석, 최저 기온은 13도, 최고 기온은 22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기온은 23도. 영안,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기온은 23도. 밀강, 최저 기온은 13도, 최고 기온은 22도. 방천, 최저 기온은 13도, 최고 기온은 21도.